이제 넥슬로한테 오래 가서 누구누구가 이랬던데 우리 맘만 바쁘게 벗어 안에 프리포를 프로 안에 프리포를 글라스 안에 프리포를